아우, 까짓 광도 그때 말 그러나 예서 그대만 세웠던. Hello? Hello? Hello? 아우, 까짓 그런 말 하여 생어 저라고. 하니 하니 자꾸니 하파라 굴러기 탕면네.